0: 힝아루아 루아 나가라 루아 땅 대혀 땅방아 하여라 이어 떠떤 기대치까 에꺼 있는 무마이여 나대와 뻗지 아 에뻐 하우하우 떠누와 나에떠 이어 떠떤 마대아후와 기대 뻗지 에치깐 하여라 이어 떠떤 이때만은 왜라 루아 하따랑아 뿡왜
1: Mama, what about the fight?